0: 없으니 예수 뛰는 이름으로 겉돌다니나 겉돌 뭐 패체맨이나 패무카세 원이 아끼는 모양이네 사워키카우와 아타보미라시오 우파다사우지
1: 크라 24.com We speak the capital 메네 오바나